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원홍범 작가의 짐의 무게, 풍요의 역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메무게 원홍범. 아프리카 깊은 내륙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특별한 지혜가 있다. 원주민들은 물살이 사나운 강을 건널 때 어깨에 일부러 무거운 돌을 메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세찬 물길에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황에 무거운 돌을 메고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겉보기에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무거운 돌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열쇠이다. 돌의 무게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춰주고 물살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무거운 돌이 오히려 몸을 땅에 단단히 붙잡아준 덕분에 원주민들은 거센 물결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걸어 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흔히 짐이라고 하면 피해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 얽매이고 괴롭히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미니멀리즘, 즉 간편주의를 내세우며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가벼워질 것을 권한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삶은 오히려 위험하다. 아무런 책임과 목표, 애착도 없는 삶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작은 바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는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서일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우리 존재의 깊이와 품격을 결정짓는 요소다. 역사 속 위인들은 모두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갔다.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이라는 암울한 시대에

평화와 정의라는 무거운 사명을 어깨에 메고 수많은 모욕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짐은 그를 넘어뜨리기보다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더욱 단단하고 당당하게 만들었다. 공자는 사람은 뜻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고 했고 맹자는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한다고 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순간까지 철학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았고 그 짐은 후세의 영원한 빛이 되었다. 이는 삶의 무게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더 큰 성장과 성취를 위한 디딤돌임을 일깨워준다. 짐은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드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짊어진다고 해서 짐이라 부른다. 짐은 또 그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무게의 최대치까지를 짐이라 부른다. 따라서 가끔 내려놓음의 미덕을 이야기하지만 짊어짐의 가치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일 중에서 짐이 아닌 게 없고 따지고 보면 짐이 없이 사는 사람 또한 없다. 이 순간에도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 늦은 밤까지 탁상등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힘든 사회생활에 부딪히면서도 하루하루를 착실히 보내는 직장인, 이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짊어진 짐이 바로 그들의 중심이며 그 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체득했기 때문이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부끄럽거나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짊어지는 책임, 의무, 인간관계, 사랑, 심지어는 고통과 상처까지도 그 자체로는 무겁고 버겁게 느껴진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숨이 가쁠지라도 주어진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짐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레오나드로 다빈치는 수많은 미완성 작품과 연구라는 짐에도 불구하고 인류 문화의 정점을 찍었고 큐리 부인은 방사능 연구의 위험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무거운 돌을 메고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짐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은 깊이를 잃었을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많은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인 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박한 책임과 의무 역시 각자의 인생이라는 거친 강줄기를 무사히 건너게 해주는 고마운 버팀목이자 삶의 증거인 셈이다. 하지만 모든 무게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아니다. 발목을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게와 땅을 딛고 서게 하는 무게는 분명히 다르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과도한 집착,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의 비교의식처럼 우리를 짓누르기만 하는 짐도 있다. 강을 건너는 원주민이 돌의 무게와 강물의 속도를 정확히 계산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짐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나를 고립시키는 짐은 내려놓고 나를 성장시키는 짐은 당당히 어깨에 올려야 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다. 짐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발목을 잡는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무거운 돌을 지고 강에 들어선 원주민들은 서로가 메고 있는 돌의 무게를 살피고 조정한다. 때로는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돌을 메고 있다면 다른 이가 나누어 짊어지기도 한다. 이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축소판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짐이 있지만 타인의 짐을 나누고 함께 견딜 때 비로소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다. 연대와 공감은 우리의 짐을 절대적으로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견디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과도한 경쟁과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취업 준비,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의 복잡성 등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어깨를 누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의 무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조금이나마 덜어줄 때 이들은 한층 성숙해지고 삶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결국 나이와 세대를 떠나 삶의 무게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무겁다. 중요한 것은 그 무게를 외면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서로의 굳은 살 박힌 어깨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마음이다. 내가 짊어진 돌의 무게만큼 타인의 고단함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이름으로 이 험난한 세상의 몰살을 헤쳐나갈 위로의 힘을 얻게 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볍게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무게를 견디는가이다. 강을 건너는 원주민이 돌의 무게 덕분에 물살을 이기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적절한 무게는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저마다의 돌을 메고 삶이라는 강을 건넌다. 짐이 무거울수록 고개는 수그러지고 허리는 굽어지며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워지고 시선은 낮아진다. 무거운 짐을 질수록 사람은 잘난 체 하지 않고 몸가짐을 조심하게 된다. 그 돌이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 무거운 돌은 나중에 당신을 강 건너 편안한 안식처로 인도할 것이다. 자신의 짐을 직시하고 그 무게를 견디며 성장하는 삶. 이것이 바로 돌을 지고 강을 건너는 지혜다.

풍요의 역설. 오스트레일리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온화한 기온으로 1년 내내 꽃이 피는 나라다. 그러나 이곳에는 꿀을 모으는 꿀벌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지역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존재하기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며 다양한 식물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꽃을 피운다. 1년 내내 꽃이 피어나는 환경은 유럽인들이 처음 이 땅을 발견했을 때 양봉업의 천국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19세기 유럽 양봉업자들은 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자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품종으로 알려진 꿀벌을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져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벌들은 엄청난 속도로 꿀을 생산했고 양봉업자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성과를 보였다. 양봉업자들은 마침내 이상적인 작업 환경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다. 한때 엄청나게 활동적이던 벌은 서서히 움직임을 줄였고 결국 벌집 주변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벌들은 더 이상 먼 거리를 날아다니지 않았으며 벌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꽃이 1년 중 어느 시기만 피었다가 지고 만다면 꽃이 피지 않는 시기를 위해 꿀을 모아야 하지만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으니 벌들은 힘들어 꿀을 모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게을러 진 오스트레일리아 벌들은 꿀을 모으지 않게 됐던 것이다. 부지런함의 상징인 벌도 삶의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서 나태하게 된다.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편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 편의가 가져오는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풍요와 안정은 새로운 종류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 바로 목적의 위기이다. 과거 인류의 역사가 기아, 질병, 전쟁 같은 명확한 위협과의 싸움으로 점철됐다면 현대 문명은 이러한 외적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작 왜 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모호해졌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사라진 자리를 개인의 행복 추구나 소비와 같은 다소 분산되고 일시적인 목표들로 채우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징후로 나타난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는 목적지 상실감과 탈진 동기 현상이 하나의 예이다. 모든 것이 충족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느낌 또는 노력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무기력함은 현대 정신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쟁 압력이 약화된 독점 기업보다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조직은 종종 혁신의 동력을 잃고 관료화의 늪에 빠지곤 한다. 현대 기술,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은 이 풍요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래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상당 부분이 기계에 의해 대체된다면 인간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이 돼야 할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풍요의 함정에 빠져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벌이 되지 않기 위해 능동적으로 인공적 도전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도전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의미 창출을 위한 인간 정신의 고유한 능력을 발현하기 위한 도전이 돼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주는 풍요는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가 풍요 속에서 어떤 목적을 창조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에 거울을 심어야 한다. 거울은 자신을 보는 도구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 얼굴의 형태와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찾아낼 수도, 거울을 통해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쉬이 알 수 없는 표정에 나타나 있는 내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를, 이웃을, 사물을,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좋은 거울을 가진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날아오르게 할 것이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임무는 생존의 노예도 풍요의 포로도 아닌 스스로 목적을 설계하고 창조하는 자유로운 정신으로 남는 것이 아닐까 싶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원홍범 작가의 짐의 무게, 풍요의 역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